0: 맞아.
1: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